0: 사회 고래로.
1: 엥아 따링아 아래아래 흐리노 이때 모두 널마에 하가로고 마이킹아 고힝아 고래로 아와테아 이때 네 아까라 마타마타 오테하오라 네 아하우 에미히아 투네 이키아 후테우쿠 스코리 마르슨 디네 에파야케네 에티위 에페헤어나가 파카오로 오크슈레 등아이레 맨웰 이나라 호키 테푸텅아 마이 오테라랑이 잉우아 아레이파 모테 코피링아 포티 오테 모두 야야 테타히 옹아 투랑아 오테테카우 타이타이라와 오테로푸 후리노와케 에티위 키테파카타이타이 카파하카 마가 쿠라 투오루 오테 모두 에 투아나 기타우랑아 모아나 이테